0: driving on the highway. Don't want to be holding God.
1: Yeah, yeah, yeah. Yeah, yeah. Baby, let's drive in the night. Club 안은 불편함으로 왓박싱. 여기서 나가자, 일어나.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리고 싶어. I don't wanna hear trap. 하루 종일 들어 bass. Hip hop은 지겨워. I just wanna be relaxed. Baby, you feel me.